0: 한 것 같아.
1: 아, 피규어 또 입고 싶다. 또 해요,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 또 해요.